0: 그런가? 292 hash. 얘가 생각하길래 Chase. Chase. 제이스 제이스 야무네
1: hello
0: 야무네
1: 아자메게
0: 임냐노
1: 아비타 그라모
0: 그라모 게야 넘버 2 맘
1: 아나 넘버 2
0: Number two?
1: Stop me there.
0: Third, yeah, mo. Third, yeah, mo. Egg dry, number two. Third, yeah, mo. Third, yeah, mo. Third, yeah, mo. Star 292 hash.

놀래려고 문다고 물린 비주얼. 티라더는 타이 너테르버 나네 음칼리 엠베드 타브라이디 티라더는 버 어잉 콜라테 카마 문다가 구토 푼자 음탕고 야사라 넘버 2.